0: 다시 전화. 뿅! 예!
1: 아무 건드라스, 이 곤슬링 알라라나. 리나 제자를 차려오스, 아지안, 아작, 바양한. 웅아린던 선엔, 더비가 삽도, 잠디루 누기 가다 보바초레. 웅우굴디 라디오 다, 리아 FM 반응.